0: 하는 마피리들이 목에 두꺼운 문제를 달아 구멍점이
1: Gue gue, tak ada. Puh, wah, weh, lu. Muka radio lah, mata.

0: 땅에 들어가면 그래도 뭐 어느 아미 뭐라 아미 뭐라 먼저 또 지저러기 따르더니 이제 지저러기에 감아와요 마마 아저 그때만 여기가 멋지게 돼요 멋지게 돼
1: Sketsa Woyo diterbitkan oleh Suhaila Mat Daud.